서드베이스의 진동, 닉네임 진주리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어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샬롬 CCM 애청자분들 신청곡 쭉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어요. 옹기장이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곡은 친밀한 교제님 청하신 곡이고요. 포스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리고 나얼, 브라운 아이드 소울, 다이나믹 듀오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곡 지율 라율맘님 청하셨던 곡이고요. 달콤 방앗간님 신청곡 주리의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1252번으로 청하신 황다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대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문자 1252번으로 청하셨던 황다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그리고 달콤 방앗간님 청하셨던 주리의 베드로의 고백 앞서 들었고요. 나얼 브라운 아이드 소울 다이나믹 듀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지율 라율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포스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리고 옹기장이 하늘 위에 주님 밖에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1940년대 심리학자 르네 스피츠 박사는 깨끗한 침대와 충분한 음식, 정기적인 의료 검진까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보육원에서 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품었다. 답은 뜻밖의 곳에 있었다. 같은 시기 여성 교도소 부속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했다. 두 집단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 아이를 안아주는 어머니가 있느냐 없느냐였다. 보육원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수십 명의 아이를 돌봤다. 젖병은 제 시간에 물렸지만 눈을 맞추고 볼을 비벼줄 시간은 없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91명의 아이 가운데 35명이 2년 안에 숨졌고 살아남은 아이들 역시 성장 발달이 멈추고 표정을 잃었다. 풍요의 시대를 사는 지금 아이들 방에는 장난감이 넘치고 영양제도 종류별로 갖춰져 있다. 그런데 묻고 싶다. 아이와 마지막으로 눈을 맞춘 것이 언제인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를 꼭 안아준 적은 언제였는지. 어머니의 사랑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아이가 울 때 달려가 안아주는 것, 이유 없이 볼에 입을 맞추는 것, 잠들기 전 등을 토닥이는 그 손길이다.

러브의 활짝 웃어요. 이 곡은 닉네임 오기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최천국 피처링 정종원, 주님의 솜씨, 그리고 메리 제인 나의 사랑하는 책, 앞서 연평한 조찬미의 요괴뱃의 노래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김민철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어머니 사랑 그 위대한 힘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바쁘단 이유로 우리 아이들과의 어떤 교제, 스킨십도 점점 줄어드는 게 이제 현실일 텐데 우리가 그래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럴수록 더 안아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사랑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고요.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 제키리님 청하신 곡입니다. 신승희 나는 예배자입니다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랜만에 첫 곡 전해드린 것 같아요. 하덕규의 자유. 예전에는 시인과 촌장으로 참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일반 가요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는 CCM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또 아 그치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하덕규 목사님 자유 오랜만에 첫 곡 전해드렸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오늘 이런 자유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

등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 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김승희가 부른 자유의 노래 그리고 강찬이었습니다. 자유해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아, 순종하는 아브라함님 남편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다는 소식 또 가정의 달 사랑나는 페스티벌로 주일 세 가족 함께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 되셨다는 소식 아, 신청곡도 남겨주셨는데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제가 주말 주일 이용해서 이삭줍기로 꼭 소개해드릴게요 말씀드렸는데 오늘 함께해 보시죠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그리고 손경민 작곡집에서 청년의 기도 이어갑니다

어웨이크닝 신승훈 여호와 라파 전해드렸습니다. 보물 세 가지님께서 육신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호와 라파 주님을 간절히 외쳐주시는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여호와 라파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마음으로 어웨이크닝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그리고 손경민 작곡집에서 청년의 기도였습니다. 행복샘물님 오늘 고3 수험생부 교회 교사님들 야유회 다녀오신다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하면서 소풍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소풍 같다라고 노래하는 지선의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또 2574님께서 방송 선교 승리하시기를 마음 깊이 담아 응원하며 축복하신다고 너무 귀한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선교사라는 찬양이 있어서 오늘 정신호 찬양 디사이플스 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지선의 소풍과 디사이플스의 선교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전해드렸어요. 신혜숙님께서 이삭 줍기 기다린다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주일에 함께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폴 발로시의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에이미 그랜트의 찬양으로 엘 샤다이 이어갈게요.

폴 발로시의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에 이어서 엘 샤다이, 에이미 그랜트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벌써 주일 1부 끝곡인데요. 자, 5월에 들으면 언제나 좋은 가족 관련된 찬양 준비했습니다. 문과 어린이가 부르는 가족이라는 제목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K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일이라 찬송가 메들리를 좀 이어봤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승리 찬양 메들리 그리고 밀러의 찬송가 나영환과 오은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묵상글 전해드릴게요.

함께하는 묵상의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리 토마스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에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이다. 우리의 죄는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과 분주함으로 자신의 삶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한다.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먹어라 라고 작은 소리로 말해도 아이들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바로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녁 먹어라 라고 소리쳐도 아이들은 내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다. 아이들은 나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아빠, 우리 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말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그랬다간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에 좀 더 은밀한 방법을 쓰려고 애쓴다. 아빠, 부르셨어요?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이것은 공개적인 거역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너무 바빠서 아빠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다.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 우리가 소음과 흥분과 일에 중독되어 있을 때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영적 고요의 문을 여는 것은 영적 두려움과 고독의 문을 여는 것일 수 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묵상의 글 게리 토마스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에서 전해드렸고요. 이어들으신 곡은 김희석 음성이었습니다. 최여사님께서 축복송 듣고 있으니 찬양에 사연들에 찔림도 있고 공감도 있고 눈물도 찡 나고 미소도 짓고 축복송과 티키타카 하고 있다고 사연을 써주셔서 아니 저는 최여사님 이 표현에 항상 이렇게 웃음이 예, 저를 웃게 하시는 최여사님 감사합니다. 아가의 찬양 함께 할게요.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이 찬양을 최여사님께 최여사님 김은영 DJ를 웃게 하시네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감사드려요. 아가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소은이 님께서 일상이라는 곡 신청해 볼게요.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일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곡이 좀 여러 곡 있는데 오늘은 박진희의 일상으로 준비했어요. 하민 그랜마더 님께서는 믿음의 가정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대구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 김명식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아가의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박진희 일상에 이어서 김명식 믿음의 가정 전해드렸습니다. 바다향기님께서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언니가 세탁소를 하는데요, 종일 조이포유 틀어놓고 있으니 오시는 손님분들도 좋다고 하신대요. 형제들이 같은 찬양을 듣고 있다니 은혜입니다 하는 귀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멀리 멀리 샌프란시스코 바다향기님의 언니분, 손 흔들어 주세요. 저희도 이곳에서 열심히 응원하며 손 흔들어 드릴게요. 야곱의 축복을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오늘 샌프란시스코의 국악 찬양이 흘러 넘치게 샘 국악 버전의 찬양으로 야곱의 축복 전해드릴게요. 흑진주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주빌리 찬양 선교단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리고 앞서 샘 국악 버전의 야곱의 축복 전해드렸습니다. 끝곡으로 강수호 배우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주 마커스 워십의 찬양 신청곡 써주셨는데 오늘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3일간의 황금 연휴 멋지고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마음에 더러움이라는 잡초들이 무성해지도록 방치한다면 마음은 빛이 부족한 메마른 상태가 된다. 메마른 땅에 메마른 나무는 불붙기 쉽다. 불안, 분노, 불평의 약한 바람에도 금방 화의 불이 타오른다.

작사자인 에드워드 비커스테스 목사는 182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였고 시인이었으며 또한 중요한 찬송가 집에 속하는 크리스천 시편가의 발행인이었습니다. 이 찬송가 외에도 비커스테스 목사께서 작사하신 찬송가로는 우리나라 찬송가의 227장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가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관련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으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뜬 구름과 이슬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소서 하면서 기원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74장 오만세 반석이신 전합니다.

0: 아이들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동결건조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원래 동결건조는 식품의 맛과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차갑게 얼렸다가 수분만 쏙 빼내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요즘은요, 너무 귀엽거나 너무 소중하거나 이 순간 이대로 오래 간직하고 싶은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동결건조 시키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한답니다. 참 재밌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랑한 사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행복했던 기억은 오래오래 보관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동결건조처럼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도 변하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늘 동일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주님과 정말 눈을 마주하고 막 가슴을 맞댄 것처럼 보였던 그 첫사랑의 기억들, 그 동결건조하고 싶어서 주님과 호숫가를 거니다. 오벳의 찬양으로 네, 주일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 제비꽃님 오늘은 주일 예배 마치고 편안하게 집에서 출첵합니다. 연단과 인내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은 고난이 없으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근육이, 영적 근육은 수고, 땀 흘리는 수고와 그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고통과 진통과 아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이 세상에와는 반대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넓은 길 가지 않으면 어느 날 멋진 정말 주님 닮은 제자가 될 겁니다. 자, 제자 되고 싶은 분들 들어와 들어와. 네, 제비꽃님처럼 편안하게 쉬시면서 들으시고 또 이동하면서 들으시고 예배 마치고 이제 출발하면서 들은 분들도 많겠죠. 네, 함께 해주세요. 어노인팅 매일매일 팀 로고십이에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김영미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푸른바다님이 지난번에 결혼 27주년이었다고 하셨는데 시간 잘 보내셨나요?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드셨나요? 더더 네, 결혼 270주년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바다양기님이요. 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언니도 함께 듣고 있어요. 형제들이 모두 이 시간에 같은 찬양을 듣고 있네요. 야, 너무 좋다. 야곱의 축복 신청하셨는데 제가 꼭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네요. 예. 유효림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트로바 그래도 지미선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다양기님처럼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오늘 교회에 있는 권사님과 함께 늘 같은 시간에 찬양을 듣고 같은 말씀으로 또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 신앙도 자라잖아요.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지금 이 세 곡 나갈 동안에 교회에 있는 분들은 옆에 분에게 레인보우와 조이포유 꼭 조이포유까지 듣는 방법 알려주시고 카톡 알리기 주일에도 한번 하시죠 뭐.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니정의 색소폰 연주로 오늘 연주곡 준비했거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은 네, 맞춰서 네, 찬양해 주실 거죠?

예,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예,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노아의 야곱의 축복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까 바다향기님이 미국에 있는 언니도 함께 듣고 있는데, 온 가족 같이 잘 들으셨죠? 자, 오늘은 주 예수 내 산소망이 1부 끝곡이네요.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두 알. 한 알은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한 알은 크게 윤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창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박노의 시인의 시 도토리 두 알이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0: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인발 선교사의 사명으로 2부 출발했습니다. 주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같은 교사하시는 분들, 주방에 있는 분들,

꼭 주의 포유 예, 알려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위인보 까는 거 알려주시고 주의 포유까지 알려주셔야 주의 포유를 들으니까요. 네. 아니 계속 음악의 포향 듣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주 여사님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찬양을 영혼 없는 입술로만 부르는 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주님, 주님께 진실된 저의 모습, 부끄럽지 않은 저의 모습을 늘 간직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저도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 찬양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됩시다. 예수님 닮는 거 언젠가 닮아가겠지만 흉내라도 내려고 애쓰면 어느 날 닮게 돼 있고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되시겠죠. 예, 할렐루야. 자, 2부도 함께해 주세요. 제임스 요나의 이야기, 김수지 행복, 조유진입니다. 구름.

딸은 강제 청취 중이라고 찬양을 흥얼흥얼 따라하니 제가 너무나 흐뭇합니다. 강제가 아닌데요. 즐겁게 함께하는 건데요. 네. 범사의 감사님 남은 5월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입니다.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마음을 다시 돌아본다고요. 아유 멋지세요. 멋지세요. 그래요. 우리 다시 돌아보면 주먹 불끈 쥐게 되잖아요. 예. 장군님 벌써 5월도 끝나가네요. 한데 정말 빠르죠. 네. 5월도 6월도도 탁구로 복음을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흐르는 세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즘 그거 느끼지 않아요? 성경의 의미를. 참 빠르죠. 네. 자, 지영의 십자가, 파라디조, 정현준이죠. 기도밖에, 메리제인,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한 곡 더 갈게요. 네, 청관웅 예배자.

이거 같대? 네, 오늘은 이윤수의 기도는 놀라운 것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윤수 씨는 목사님이시죠. 이제는 저와 같은 시대에 찬양사역을 시작했고요.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의 작곡자이기도 합니다. 복음성가대회 출신이고 제 아내랑 같은 대회 출신이라 그 대회에서 만나다 또 그 사모님을 만나서 지금 미국에서 네, 찬양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은 예, 정말 기도에 대한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 잘 설명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삼형제가 함께 트리오로 엘림 중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제는 벌써 이렇게 60이 넘은 중노인이 됐네요. 이윤수 씨도 저보다 두 살 아래니까 아무튼 그립습니다. 가끔 미국 가면 그래도 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곡 어때? 여러분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 네, 이겁니다.

네, 이어서의 기도 놀라운 곳 이곳 같았습니다. 이어서 아름다운 나라 We Love 그리고 향기로운 나무의 내일 이른 난 몰라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시간 동안 손잡아주신 마음 열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주일 마무리 오후도 행복하세요. 내일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차 끝곡은 전선하의 그 이름 부를 때입니다.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0: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전 필요한 건 전부 가졌어요. 제가 숨쉴 공기와 그림을 그릴 종이도 있죠. 더 행복한 것은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이며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어디를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잤는데 오늘은 세계 최고의 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샴페인을 들고 있잖아요. 인생은 축복이니 낭비하면 안 되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순간을 소중히. 영화 타이타닉 중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잭 도슨의 대사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삼본교회 이상갑 목사입니다.
1: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강사 대접을 한다고 한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누는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0: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이 24절기 중 8번째 절기 소만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차지는 않았지만 가득 차기 시작하는 때라는 뜻입니다. 소만 무렵엔 비가 내립니다. 메마른 논밭을 적시는 비. 아직 여물지 않은 보리밭에 딱 필요한 때 내리는 비. 성경님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직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소만의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 성령은 메마른 마음을 적십니다. 아직 차지하는 자리를 조금씩 채워가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찬양으로 만나봅니다. 먼저 존 피터슨의 곡 불같은 성령, 로마연합교회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듣고요. 찬송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조엘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목소리였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존 피터슨의 곡 불같은 성령, 로마연합교회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조엘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0: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국의 소년 합창단 리베라의 연주로 베니 상테 스피리투, 오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실 텐데요. 가사 살펴봅니다. 오소서 거룩하시니여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언덕 위에서 나는 들었습니다. 나무들의 속삭임을 통해 당신의 목소리는 내가 들을 때면 울려 퍼지고 바람에 실려옵니다. 멀리서 나는 당신을 느꼈습니다. 공기의 움직임 속에서 바람이 내 얼굴에 강하게 불어오는데 당신이 그곳에 계심을 압니다. 성령의 임재와 위로, 생명과 거룩함을 찬양하는 곡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미국의 CCM 가수 존 마이클 탈봇의 찬양 The Spirit of the Lord, 주님의 성령, 그리고 Spiri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미국의 CCM 가수 오드리 아사드의 목소리로 함께하시죠.

리베라 합창단의 오소서 성령이여, 베니상테 스피리투 들으셨고요. 이어서 존 마이클 탈봇의 목소리로 The Spirit of the Lord, 주님의 성령, 그리고 Spiri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오드리 아사드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라 고백하는 시편 143편 6절에서 10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셀라.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편 143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창작가 스펠, 비둘기같이 온유한 옹기장이의 찬양이었고요. 진선미 편곡,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박신화 콰이어의 연주에 이어 고향원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향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배고픈 고질라님이 보내신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조이 듀엣이 부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신혜숙님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던 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흔들리고 의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었고요. 두려움 속에 웅크린 사람들,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성령님은 늘 그런 자리를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 갖춰진 자리가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는 자리, 비어있는 자리,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 혹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흔들린다고 느끼시나요?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평안한 주일 보내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세요.
5: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들어
1: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0: 내가 가는 연습을 했는데도 잘 안 되는군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꿋꿋하게 가시밭길을 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1: 예수 나를 오라 하네.
0: 너무 은혜롭게 들었는데 이 찬양.
1: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한테만은 좀 우리 가족한테만큼은 내 아내만큼은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이 자꾸 오라고 하시니까 가시밭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게.
2: 근데 우리가 또 자갈밭 정도는 사실 각오가 돼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자갈밭 정도는.
2: 그렇죠, 뭐. 거기까지는. 땀 흘리고 좀 한번. 근데 가시밭길, 이거 사실은 찔리고 눈물 없이.
1: 맞아.
2: 상처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진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이창호 우리 씨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꽃길로 지금 가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3: 그 꽃길이 막 따가워 너무 따가워요.
2: 그래요?
3: 왜냐하면 꽃길처럼 보이는 가시밭길이 더 힘들고 이 사탄의 가시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안 보이십니까? 거의 뚫려있는 거.
2: 근데 복되시네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셔서.
4: 아니 근데 꽃길만 걷는다고 예수님 못 믿는 건 아니잖아요.
5: 그치.
4: 굳이 자발적으로 이 가시밭길을 가야 하는지.
3: 그렇지.
4: 목사님들도 이 가시밭길 좀 진절머리 나지 않으세요? 목사님들 꽃길만 걸으세요.
3: 맞아. 꽃길만 걸으세요.
6: 감사합니다.
5: 목사님 전화 뭐 꽃길이고 뭐 이렇게 뭐 저 흙길이고 하네.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 4개월 먼저 하시고요. 제가 22개월 됐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 이런 그 가시밭길을 가게 하셨지만 거기에서 느끼는 기쁨, 즐거움 그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경부고속도로만 달리다 보니까 자동차로 또 가시밭길이 주는 기쁨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잊고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3: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꽃길로만 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런데 가시밭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바라고 생명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시의 밭길의 결론은 계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0: 가시밭길을 걸을 때 얻는 것들 대체 무엇이 있는지 설교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죠.
7: 우리 잘 아시다시피 바울사도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방언, 또 치유의 은사를 가진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11장으로 가면은 그가 얼마나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가시밭 길을 걸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매도 많이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고 옥에도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한 자신

0: 그 아픈 길을 이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자도 꽃밭길을 걸은 건 아니고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이죠. 바울사도만 그러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러셨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가시밭길을, 선지자들도 가시밭길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는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이 가시 농클과 그죠? 그러한 그 가시들을 땅에서 엉겅퀴를 내는 땅이 저주받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이라고 그냥 백합이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시밭의 백합꽃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죠. 백합이 찔릴 때 더 향기를 내는 것처럼 바울사도는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함이라. 그래서 바울사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가시밭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가시밭길을 갈 때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찔릴 때 증오나 보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오고 속이 막 썩을 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약할 때 좌절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셨는가. 저희 학교에 그 외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 있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매 학기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산에도 놀러 가고 자전거도 타러 가고 그러는데 한 번은 자전거 타러 갔는데 비탈길에 필리핀에서 온 여학생이 뒹굴어가지고 뼈가 다 골절되고 뼈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고 손이 다 부셔져가지고 2년 동안 여러 번 수술을 받았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이제 수술을 하고 입원했는데 제 아내하고 이제 찾아갔죠. 눈물을 뚝뚝뚝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미안하다고 얼마나 아프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아파요. 그런데 지금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요. 교수님의 사랑이 내 아픔보다 너무 커서 울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아픔을 다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아픔보다 항상 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꽃밭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시밭길을 가는데 찔림이 있지만 그 찔림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그 가시밭을 이길 수 있는 또 주님과 동행해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시밭길을 가는 저희들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과시간을 쓰시고 못에 찔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찔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으며 주님의 손 꼭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 참 인생에 늘 우리가 꽃길을 걷길 원하지만 꽃길 밑에 가만히 보면 다 흙길이에요. 꽃이 몇 개가 있을 뿐이지 자세히 보면 다 흙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판타지를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인기가 생겨도 마음이 힘들고 담임 목사가 돼도 힘들고 결혼을 해도 여기까지. 전 행복합니다. 전 행복합니다. 전 정말 행복합니다. 20년째 한결같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든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포인트를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났던 날은 에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던 날이었거든. 그 불안이 너무 깊고 두려웠던 그 시간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의 최초의 캠핑족이 야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박을 하시고 그 불안의 밤 근데 또

0: 20년을 거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제 안에요 두 가지 인격이 있어요. 사실은 더 될 수도 있어요. 신자적 인격이 있고 비신자, 그 정말 불신자적인 인격이 두 개가 늘 공존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신자의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불신자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사사기적 상황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고난의 때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야곱 20년 동안 마음대로 불신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라반의 낯빛이 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순간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많은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안이 너무 깊어서. 그 불안하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집에 가자. 꼭 이렇게 들리더라고. Baby, come back home. 집에 가자. 그 말씀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점점 병에 걸렸어요. 후천성 싸가지 결핍 증이라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형들한테도 얼마나 분위기 파악이 안 됐으면 형들한테 꿈 얘기했더니 형들이 아, 이놈을 판묻어야 됐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겠어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어요. 이게 남의 얘기라고 그냥 듣고 있지만 참 봉변이죠.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1절, 21절,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원석으로 있는 그 상태로서는 아무데도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조금씩 사실은 깨닫게 돼요. 사실 제가 오늘 녹화하러 오는데 차를 몰고 오는데요, 38년 만에 제 초등학교 동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비밀인데요, 초등학교 때 찌질이었거든요. 무진장 찌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이 밖에 올랐어요. 살이 밖에 올랐는데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무지하게 맞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 반장인데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네가 너무 많이 맞은 걸 기억한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반장이니까 아유 떠들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실상은 등록금, 그러니까 담임선생님도 그랬겠지만 얼마나 뒤에서 압박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전 진짜 마음속에 영원토록 구겨놓고 싶었던 아픔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알게 됐냐, 유튜브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너 교회 다니니? 7년 전에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시간들, 제가 만약에 중학교 때도 공부 잘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청소년 사역자 됐으면 얼마나 재수 없겠어요. 공부하면 돼? 꿈을 가져. 다 할 수 있는 거야. 조금만 앉아있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돌 맞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안 되는지를 아는 그 순간. 물론 제가 공부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오늘에 있는 수많은 고난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생각, 그리고 가시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은혜와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럼 고난이 찾아올 때 기대하십시오.
1: 아멘.
0: 절망이라고는 포장지를 뜯어야, 언박싱을 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맛보는 거거든요. 포장지를 찢으면서 그가 아무리 아까워도 찢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실체를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 우리 모든 올포원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시밭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1: 아멘.
0: 간절히 간구합니다.
1: 아멘.
0: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오늘을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2: 사실 이 가시에 대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의 발걸음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 인류사 가장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자기의 몸에 박혀있는 그 가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 그 가시와 계시, 그것을 잘 소화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시라는 은사들, 선물들,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정말 내 몸에서 빼내고 싶은 나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과 죄와

거예요. 계시와 자신을 분리하는 겸손이 있었어요. 우리가 꽃길을 걸을 때 그 꽃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칭송이 있고 부러워하고 너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마음의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그 조건과 환경과 그 명성이 내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7절에서 하는 말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놀라운 하늘의 그 신비한 계시들을 자기가 고안하거나 창의적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하자. 이것은 받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신과 철저히 구분하냐면 지극히 크다고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존재에 비해서 이 계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건 받은 겁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 계시를 소중히 여기되 자기 자신과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선물과 자신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면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 사람이 위대한 거지 받은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영광스러운 삶, 물질, 뭐 외모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다 망했죠. 왕의 자리는 원래 그가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중에는 왕이라는 그 직분과 자신을 혼동한 거죠. 이런 것들이 겸손하지 못한 거죠. 바울은 그 계시가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받은 것이라고. 두 번째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가시와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자기 몸에 사단의 사자, 그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내 인생에 흠집이 있거나 내 육체에 연약함이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그 가시가 박혀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그런 인간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세반 돌로 쳐죽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짓을 했고 그것을 갈라서 일장에 보면 너희들이 다 아는 바다라고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기 몸에 박힌 그 가시도 자기 자신과 일치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치명적인 건데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있는 단점과 아픔들을 자기와 동일시해갖고 저주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가시? 내 인생? 모태부터 택하셨는데 뭐 이런 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아, 나한테는 이런 가시가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타락했을 것, 자만했겠는가. 가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만 안 돼요. 계시가 선물이듯이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와 가시를 조화시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가시를 가시 홀로 보지 말고 계시의 안경을 끼고 보라는 거예요. 가시에 계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가시는 계시의 옷걸이예요. 제가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하나님 왜 중력을 만드셔갖고 아주 힘들어 죽겠네. 다리에서처럼 통통 튕기고 가면 좋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중력 만드신 게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중력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막 붙잡고 날리겠죠. 그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무겁지만 안정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많은 가시가 나를 부드럽게 하고 맛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시에 계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계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이고 실수하고 많은 것들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진리 계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너무나 큰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우상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상황이 변한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세 번씩이나 나와서 제발 이거 좀 빼달라 그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너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죠. 자기의 약한 것들을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린 보험성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런데 요새는 우리가 바꿔 불러야 돼요. 강할 때 약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는 너무 강해요. 너무 잘났어요. 어쩌면 가시가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꽃길을 걸을 때도 그 꽃길이 나 때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시밭길 걸을 때도
그게 나

0: 나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허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믿으시고 꽃길에서도 찬양하고 가시밭길에도 찬양하세요.
1: 아멘.
0: 그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길가의 장미꽃 가시, 그죠? 장미꽃 가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께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시밭길을 통과하는 사람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가시밭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보면 왜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을 가고 왜 어떤 사람은 꽃길을 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 가시밭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꼭 그래도 내가 신앙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끝에 가면 뭘 주시겠지? 뭐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겠지? 뭔가 내가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주시겠지?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뭘 주시겠지 하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뭘까요?
3: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형제 중에 제 셋째 누님이 제일 아주 똑똑하고 미인이시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20대 초기에 그 임신과 더불어 암에 걸려서 정말 꽃다운 나이에 27년을 그냥 침상에서 살이 썩 그렇게 지내면서 그때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다른 그 친구들은 다 이렇게 뭐 시집장가 가서 잘 건강한 몸으로 지내는데 우리 누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그 물음표에 아직도 저한테는 답이 없어요. 근데 욕기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할 때 what?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는 성경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의 끝에. 제가 그 명자 누나라는 작은 책을 썼지만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할 때 우리에게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공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쉽게 비평하고 이렇게 야단치고 그랬는데 내가 아파보니까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아픔을 같이 겪으신 것이죠. 공감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what? 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어지는 것 같아요. 그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많이 비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놀랍게도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까지 합쳐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제가 우리 그 명자 누나의 고통 이야기를 조그만 책자를 써서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많이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밤새도록 이게 목회가 안 돼서 고민하시다가 그 책을 읽고 다시 목회를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고 어떤 분은 차를 몰고 가시다가 어린아이를 태우고 엄마가 차사고로 그 딸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 명자 누나의 고통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살기로 했다고 전화하고 그런 전화를 수없이 받았어요. 이메일도 받고 더 놀라운 것은 저 같은 사람이 우리 누님의 고통을 통해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왜 누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뭐 결론적으로 고통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꽃밭일만 가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왜라는 물음표는 답이 없습니다.
4: 제 딸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요.

0: 딸 있는 아빠들은 그런 로망 있지 않나요? 그냥 아이유처럼 자라서 그냥 뭐 겸손하게 그냥 예쁜 옷 입고 팔짱 끼고 다니면서 아 목사님 딸 왜 이렇게 이뻐요 이런 말 듣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내려놓게 됐어요. 아, 점점 장르가 달라지더라고요. 태권도를 너무 좋아하는 그 겨루기 선수가 됐어요.
1: 와 멋있다.
0: 근데 이제 그 남애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여름에 반바지를 입잖아요. 근데 이쪽 딸이 이쪽 딸이 다 멍든 거예요. 아. 누가 어떤 아빠가 보고 야 이거 하나님 나라 이게 살인병기다 뭐 이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이단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전사다 주보라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야 3단 했으면 됐다. 근데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까만띠를 꺼내왔어요. 아빠 이거 얼마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거 10,000원 해 그러더라고. 아빠 까만띠는 10,000원 주고 살 수 있지만 까만띠 실력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우와 제가 와. 깜짝 놀랐어요. 와. 참 보니까요 어떤가 단어를 이루면서 상처가 나는 건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흔적 하나 없이 상처 하나 없이 열두관을 받는다?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은 그 아름다움이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피어난 형언할 수 없는 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원한 승리의 환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실은 모르지만 다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잖아요. 조기축구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지만 그 선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상 때문에 괜찮냐 그러니까 선수라면 당연히 부상을 달고 사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가시밭길만 걷고 또는 꽃길만 걷는 사람이 있는가. 뭐 아까 말씀하셨죠. 없죠. 그렇죠. 근데 위장을 잘한 거죠. 꽃길만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정말 그 미소 속에 아주 많은 그 슬픔들을 감추고 있는 연기를 잘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시를 볼 때 그 가시적 가시만 가시가 아니고 비가시적 가시도 가시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 볼 수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못 보는 것도 가시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시의 결론은 계시가 된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결론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만약에 그런 가시가 없었다면 그 이한영 목사님의 그 누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영생에 대한 빛이 비칠 수 있을까 인간에게? 그런 고난의 순간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너무 허무해요. 그런데 사실은 가시 때문에 그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영원한 삶이 정말 손으로 만져지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가시가 없다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시밭길의 결과는 계시다. 네,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3: 어떤 시인이 벌레 먹은 잎이 되게 아름답다. 누군가를 먹여 살린 흔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시를 썼었는데 그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얼마만큼 더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게 바울 같은 가시나 어떤 그런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4: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 가시밭길이 꽃길이 되는 그 길은 대체 무슨 길인지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4: 저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말씀이 정말 계시가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조동촌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울 말고 또 그런 성경 인물이나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또 현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2: 그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시, 고통의 순간이 사실은 계시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한 10대 초반에 그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뭐 대단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 같은데 결국은 사울 왕이 시기 때문에 30살에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0: 광야를 정말 뭐 쥐새끼처럼 피해도 아니했죠. 근데 사울 왕이 전 군사를 풀어서 그냥 거의 뭐 15년 이상을 도망다니는 인생이었는데 그 비참하잖아요. 숨을 곳이 없으니까 오직 했으면 골리앗의 고향으로까지 숨었겠어요. 그럼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인생 내내 그것도 사춘기 때 청년 시절 다 지나고 20대 지나고 이제 30이 돼서 아 왕이 돼요. 그러면 아니 처음에 소년이었대 왜 왕으로 기름 부으시냐고요. 차라리 나중에 30살 때 그때 하시든지.
1: 그러게 말이야.
0: 괜히 그래가지고 그냥 가시밭길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적 사건이냐면 광야의 그 15년 이상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세월들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군사적 왕이거든요. 그 블레셋, 암몬, 뭐 아람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 보호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 못 짓는다 할 정도로 싸우는 것이 다윗이 그 당시에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다윗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요? 다윗만큼 유대 광야 샅샅이 구석구석을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가시밭길을 걷는 길이 꽃길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던 거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같은 경우도 자기의 행한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낮에 물도 먹기로 갔던 여자가 사마리아 성 수가성 전체를 구원하는데 딱 한마디로 구원하거든요. 자기의 가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전에 행한 일을 말한 일을 와봐라. 그 한마디로 다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실제로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를 계시와 분리를 자꾸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고달픈 순간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고 현실의 세계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성령의 신이라든지 그 치명적인 그 장애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계시들을 받잖아요. 지금도 뭐 얼마나 그 찬양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돼요. 뭐 이지선 참회라든지 그 극단적인 고통과 외모가 다 망가지지만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죠.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아마 여러분도 간증을 하면 다 지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2: 조동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가시가 쓸모 있는 가시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윗도 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준 것처럼 나는 뭐 가시 있어도 되지만 내 자식만큼은 좀 꽃길만 아름답게 걸었으면 하는 그런
0: 맞아.
2: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러시지 않으신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정말 인간적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궁금합니다. 이한영 목사님.
3: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에는 꽃밭길도 있고, 그리고 가시밭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상황과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 애를 내가 안고 내가 가시밭길을 걸어야, 대신 걸어줘야 하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적어도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이 20, 30, 40, 50대도 그걸 안고 가시밭을 대신 걸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과감하게 우리 어느 그 상황에 이르러서는 또 나이에 이르러서는 우리 자녀들이 가시밭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건 사실 스스로 걷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건데, 내가 안고 하나님이 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를 보면서, 아, 이때는 혼자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이 아파도 옆에서. 제가 우리 상담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울증이나 자살 충돌이 제일 많은 환자들 이렇게 분석해보면, 둘 중에 하나래요. 그 가시밭을 못 견딘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어디를 봐도 꽃밭에서만 자란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꽃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가시밭을 걸어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꽃밭을 걸어도 그렇고. 꽃이라는 게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건데, 꽃밭길만 걸었던 사람은 꽃이 잠깐 질 때, 평생 가시밭을 걸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꽃밭이냐, 가시밭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길을 누구와 걷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걷느냐, 무엇을 향해서 걷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주변에서 간혹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잘하던 사업과 직장, 그다음에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로 옮기거나 약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강은도 목사님, 혹시 네. 목사님 성도분께서 가시밭길을 깨 뻔한 그 길로 만약에 가겠다고 한다면 목사님께서 혹시 추천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말리실지 너무
2: 제가 딱 이 질문하고 떠오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대전에 붕해를 갔는데요. 중간에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목사님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왔어요. 와가지고 아 신대원 때 제가 신대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설교를 들었다 그렇게 아 그러시냐고 근데 뭘 하나 내밀어요? 내밀는데 보니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봤는데 제가 순식간에 딱 봤는데 보니까 의사 선교사인 거예요. 그 내가 너무 갑자기 혼란스러웠다. 치과의사예요. 치과의사. 그럼 목사가 치과의사가 그 아프리카로 간다 그러면 막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왜요? 아니 좀 한국에서 충분히 뽑다가 아니 이렇게 아니 이빨을 뽑 아니 아니
3: 이빨을 뽑다가
2: 이를 뽑고 심다가 이렇게 또 뭐도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제 하나님 이제 한국 사람 이빨은 다 뽑았어요 이제 아프리카도 궁금하네요 이럴 때 가면 되는데 아이고야 30대 중반인 거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뭐 남자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사모님 얼굴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같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PK 출신이라 PK 출신들, MK들, 그 선교사들 자녀들 집회를 가면 애들이 다 얼굴이 어두워요. 꼭 첫날 저를 집회를 시키거든요. 첫날 집회는 헌혈사역이라고 피 빨리는 거예요.
4: 힘들어.
2: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제가 애들 한 명 한 명, 넌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뭐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럼 너 어떻게 가다 갔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요 비행기 타라 그래서 타보니까 내리니까요. 그 방글라데시였어요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갑자기 부모가 설명도 안 하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한번 한국 오면 떠나갈 때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애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 집에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아프리카 간다고 기린을 볼 수 있냐고 집 앞에 바나나가 있냐고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부룬디라는 나라로 가셨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치과인데 거기는 의대도 없고 치대도 없는데 유일한 치과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데 이분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고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를 못 하시는데 이분이 가셔서 이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5: 세상에.
2: 아,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표정이요 너무 밝은 거예요. 아 맞다 그리스도인은 순종을 사는 거다.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인생, 성공하고 싶은 목회, 성공해야 되겠다는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서 변질이 시작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가시밭을 때로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지금도 자꾸 머리에 떠오르곤 하거든요.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자. 아,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6: 정말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거를 막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생각하게 그러네요. 되는 시간인데요. 나를 높이고 또 나를 위하는 삶만 추구한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단하지는 않더라도 소중한 내 삶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가시밭길을 간다면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아,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사실은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이미 또 그걸 또 이렇게 귀한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들께는 어떤 가시가 지금 있으신지 그리고 또 어떤 계시로 그 가시밭길도 걸어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얻으셨던 거나 또 지금 이렇게 얻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큰 이 피해자 망상증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사실은 내가 가시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다음에 교회 티 하나 만들려고요. 통행에 지장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티 하나 만들려고. 실상은 제가 제일 큰 가시지 않나.
4: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요.
2: 내가 가시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0: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만 애들도 내 게 아니고 걔들도 그런 게 그렇잖아요. 부모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놈이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걔들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겠어요. 피장파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시밭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게 가시예요, 저게 가시예요라고 말할 필요 없는 게 참 하는 장르가 다양하더라고요. 가시가 클래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발라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가시밭을 즐길 수 있어요. 커피의 쓰운 맛을 견딜 수 있어야 그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1: 잔맛이 나오죠.
0: 그다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첫 모금만 맛있는 게 아니라 식은 마지막 모금까지 맛있어야 진짜 좋은 커피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 좀 진짜 커피 같은 인생. 참 역설이잖아요. 쓰운데 씁지 않고 그냥 참 그게 인생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참 만족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뭐 요즘 하루하루가 가시라기보다는 참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은혜고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2: 저는 그 어려서부터 너무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게 뭐 8살 때 남미로 갔고 남미에서 살다가 또 미국으로 가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한 5, 6년 살고 유럽에서도 또 살고 이렇게 이제 한국 와서 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이사를 몇 번 했나 이제 60 이제 잠깐 넘었는데 1년 이상 산 데가 몇 번이나 이사해보니까 30번이 넘더라고요.
0: 나라가요?
2: 아니요. 이사를, 아, 집을 이사. 정말 이사한 거를 제가 오늘 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이 양평 학교 앞에 조그만 원룸에. 그러니까 사실 외로워요. 그 혼자 있는 게. 지금도 여기 혼자 있고 우리 아내하고 또 다른 미국에 미국에 있고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뭔가 정착해서 살아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 오면은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 뭐 동창회 있다 뭐 있다 하는데 저는 뭐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바쁘게만 살았지 뭔가 주말에 야 임마 이러고 이제 전화 한번 해서 놀러 가자 이런 친구가 없어요. 매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참 바삐 살고 뭐 학교 사역하고 이러지만 가끔 주말에 혼자서 내가 내 나이 또 이 나이에 이 조그만 방에서 뭘 하고 있지 나 혼자서 그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뭐 그게 가시라면 가시인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은 제가 지금 가족들하고 다 정착하고 있으면은 지금 또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게나 뭔가 하나씩 좀 부족함이 있고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1: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연탄가스를 너무 심하게 마셔서 이제 죽었거든요. 이제 죽는 순간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기적같이 이제 살아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깨어난 다음부터 제가 이제 기억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연탄가스가 제 뇌에 아주 중요한 그 기억력 저장 그 장치 파일을 다 깨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워지지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예전에 이름이 안 떠올랐는데 이제는 얼굴이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하는데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유 반갑습니다. 저 벌써 한 달 넘었는데 나온 지 처음 온 줄 알았는데 기억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생각해보니까 그 기억력이 없는 그 가시가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장이 안 되니까 늘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장된 걸 끌어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장된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문을 보면은 예전에 했던 설교인데도 본문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뺏어가셨는데 그게 내 몸에 가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계시를 지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내 가정사나 많은 것들에서 정말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다른 성도들의 삶이 고스란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배신과 아픔들을 다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일관성 있게 그냥 가시에는 계시가 걸려있다.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2: 다. 사모님이 매일 신부로 보이시겠네요.
1: 가끔가다 누구지?
3: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막 위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그 길이 진정한 꽃길일 수 있겠다는

0: 배움을 얻었습니다. 가시 많은 꽃길 위에서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해 볼 텐데요. 가시밭길을 갈 때 얻는 것들,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 목사님.
1: 저는 진주라고 생각해요. 그 모래알을 이렇게 품고 뱉어내는 게 아니고 자꾸 바르다 보면은 진주가 되듯이 제가 아까 좀 외로움을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서 살았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학교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이 저 같아요. 제가 그런 것을 외로움을 겪고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외국 학생들이 저를 보면 그냥 프로페서 안 그러고 father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만큼 우리의 모래가 진주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이 남에게는 큰 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저게 가시는 하나님의 흔적 같아요. 그 가시가 아픔으로만 끝나고 상처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참 감사한 일이죠. 흔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와닿는 그 놀라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3: 저는 가시 밭길이 계시의 모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시를 이제 느낄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올까 은근히 기대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들을 또 시련들을 슬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열매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맛을 맛보게 하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을까요?
4: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 같은 상처는 별이 된다 그 말씀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났었어요. 상처는 결국은 별이 되겠구나. 이런 태권도 이 멍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5: 저는 소풍날 점심 도시락 엄마가 김밥 보내기 전에 꼭 필요하잖아. 이거는 진짜 이건 안 줘도 보내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이건 꼭 챙겨가라.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6: 저는 계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시밭길 위에도 계시고 꽃길 위에도 계시고
7: 라임이 살아있네.
6: 다르네. 네,
0: 다 계시다.
8: 확실하시다.
0: 네. 와, 네. 저 너무 그냥 떠오르게 가시밭길은 여드름 스파 패치다. 제가 이렇게 뾰루지가 나면은 이렇게 스파장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좋은 스파 패치는 이 침 가시가 묻어 있어요.
6: 맞아, 맞아.
0: 그래서 이거 여드름 오히려 이렇게 찔러주면 더 빨리 아물고 잘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상처는
0: 이 가시가 필요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네. 자, 오늘 끝인사는 가시밭길도 꽃길처럼 걸어가기로 다짐하면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9: 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은혜의 꽃길로
0: 하나 되는 시간
10: 올보원.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의 사슬을 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플러스의 사슬을 이으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연을 아끼는 사람들은 대개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 방송인 사유리의 에세이집 눈물을 닦고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된 아기들은 일부러 꽁꽁 싸매줍니다. 아직 신경계가 미숙해서 자기 팔과 다리의 움직임에 스스로 놀라기 때문에 그렇게 감싸줘야 안정감을 느낀다죠. 놀랄 일도 많고 불안한 일도 많은 요즘 우리도 속삭이에 감싸이듯이 꼭 안기는 포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팔 벌린 품 안에 꼭 안긴 채 위로받고 싶은 사람, 별것 아니야 토닥여주고 싶은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따스한 포옹도 따뜻한 마음도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며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눈맞춤 해줄 사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오늘도 안아주시는 주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품처럼 따뜻한 품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첫 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 힘날 밴드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침 제키리님께서 주품회를 신청하셔서 스틸 이 곡을 들려드립니다. 보컬로 듣는 것도 좋지만 조용하게 연주곡으로 들어보고 싶어서요. 색소폰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강기만의 색소폰 연주 주품회.

I need you more.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I need you more,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는 더 주님을, 하루하루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이곡 가이 펜로드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감기반

색소폰 연주로 주품에 함께 하셨어요. 수평기님의 신청곡입니다. 묵상 김영미가 부르고요. 주님을 봅니다라는 부제가 붙은 곡입니다.

김영미 묵상 브라운 워십 앨범에서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들으셨고요. CBS Joy for You 최정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관웅 목사가 이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지미선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제이슨님께서 신청하신 오직 예수 최인영 목사입니다.

말씀하시면 이 곡을 신호등 찬양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래서 신호등 찬양. 네, 조수아가 불렀고요. 오직 예수 최인영 목사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이 부릅니다.

사랑 비칠 때 사랑의 교회 슈키나 찬양단이 불렀고요. 1부 끝곡 예수 전도단 앨범에서 파송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7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한 줄을 여는 기도로 시작할게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내가 자라면서 얻은 교훈 중 한 가지는 항상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자신의 목표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사실이 아닌 공격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미셸 오바마의 비판에 담담하게, 시선에서 자유롭게 중 한 부분입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항상 말로만 용서를 구하며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가르치시사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그 빛 아래서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소서.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소서.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현명함과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줄을 여는 기도, 김병태, 방구경, 아가페의 실제 대표 기도문 가운데서 함께 드렸고요.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초롬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축복의 사람 앨범에서 함께 했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향기로운 나무가 부르는 찬송가 371장, 구지어 광풍이 불어, 그리고 한홍재 목사가 이어서 부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강풍이 불어 그리고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두 곡 들으셨습니다. 9858번 쓰시는데 새벽 예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새벽 예배 갈 때 언제였죠?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비가 막 내린 거예요.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 예배를 오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상황. 그때 9858번님이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라고 선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게 됐고 그때 주의 포유 음악이 흘렀고 오 영화 찬양도 좋다. 예, 새벽 예배 끝나는 시간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마 나가는 시간일 겁니다. 오 영화 찬양도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 CBS 주의 포유야. 그리고 휴대폰에 앱 깔고 들으면 24시간 방송 들을 수 있어. 찬양 들을 수 있어. 이렇게 홍보하셨대요. 집의 방향은 정반대 방향이었지만 기분 좋은 감사한 아침이었어요 라고 아니 저희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매 순간 기회가 나면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곡이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있는데 맞죠? 김명식이 부릅니다.

집사님 아들이 영어 찬양도 좋은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영어 찬양 함께 들어봤습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캔디 크리스마스가 불렀고요. 김명식,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있는데 두 곡 함께 했어요. 2969번님이 신청하신 은희의 이 곡은 갈보리 싱어즈가 부릅니다.

러빔, 하나님의 열심, 조준모,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들으셨고요. 공주마마라는 아이디 쓰시죠. 주일에 특송으로 들었는데 너무 위로가 돼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신곡 청년의 기도입니다. 우혜림, 남궁정윤, 배현미, 정다빗, 박시온, 안희연, 박한나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기도에 이어서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조찬미가 불렀고요. 오늘 끝곡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입니다. 포항중앙교회 미가엘 남성 중장단이 부르고요.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때론 울고 때론 웃잖아. 온종일 울거나 웃을 수는 없잖아. 지금 그대 웃고 있는가? 그럼 크게 웃어라. 지금 그대 울고 있는가? 그럼 크게 울어라. 삶은 매 순간 열정을 다해 울고 웃는 것이다. 허허당에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장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바라시는 바로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비둘기같이 내려온 성령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누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4일 주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도 이 방송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곡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임정원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대한생명 노래선교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숨결이 성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생명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유창원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실로암 샘물가에 핀 글로리아 합창단이고요. 진실하신 주 성령 이상호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로마 문화원 선교 찬양단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유선식의 찬양이었고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사라님께서 일찍이 신청해 주신 곡이고요. 라베리테

3301님께서도 이 곡을 청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전해드리네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성령이 오셨네, 장윤영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서울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작업도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시작이 되는 예수전도단의 부흥 2000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영화로신 주 성령 김성수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먼저 들으셨어요.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진 곡 김성수의 영화로신 주성령 함께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합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이상희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성령의 은사를 CBS 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요한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안성진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리고 솔로몬님께서 신청하신 장하니의 외친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늘의 정원사이신 성령과 협력하며 좋은 결실을 수확하기 위해 우리가 심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적인 경건의 삶의 습관을 위해 자신을 더 훈련하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무르익게 될 것이다.

존 스토트의 성령 세례와 충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의 정원사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 터전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풍성한 과수원으로 가꾸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민들레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불길 같은 주 성령 여수시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임현모의 음성으로 내가 깊은 곳에서 이어서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의 이 기쁜 소식을 앞서 전해드린 곡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유선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정하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

0: 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7: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한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조수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변호해주는 든든한 변호사가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그런 기대를 하곤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혜롭게 전달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모든 걸 맡기게 되죠.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말이라고 합니다. 고대 법정 용어로 변호자,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분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분과 꼭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홍의 CCM 캠프 2026년 5월 24일 5월 24일 주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아이자야 61의 거룩 거룩 거룩 함께 들었어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그곳에서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또 CCM 캠프 유튜브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참여해 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면서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광고 듣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빠르게 배달하겠습니다.

에이멘의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프롬갓의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에 이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연들 함께 나눕니다. 9920번님, CCN 캠프 애청자입니다. 언제나 박성욱 PD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신청합니다.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2712번님, 박성욱 PD님 오늘 알바하는 곳에 손님이 없어서 일찍 집에 왔어요. 그래서 CCN 캠프 여유있게 듣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엄마가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밤에 약 바르고 했었는데 오늘 싹 가라앉았네요. 하나님 감사.

님, 은혜 신청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오늘따라 감사의 제목이 많네요. 네, 같이 감사하면서 이 시간 채워나가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조수아의 목소리고요. 은혜 그리고 기도, 아름다운 세상의 노래로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던 그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 지방의 땡땡으로 말하게 된 사건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땡땡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이것은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이죠. 소리나 문자 모두 포함됩니다. 땡땡에 장벽을 허물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으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문자 사연이 하나 왔네요. 9083번님이 아들이 신대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전도사 사역과 대학원 공부 그리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이 모든 것이 힘든 것 같아 위로하고자 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신대원 2학년인데 전도사 사역도 주중에 또 주일에 나가야 되고 주중에는 대학원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또 가정도 또 섬겨야 되고 와. 근데 이 자녀분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 또 우리 힘들어 보인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군요. 기도로 응원하시고 또 뭐 필요하다면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서 이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또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요경의 노래 듣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황정관 트리오의 참 아름다워라 함께 들었습니다. 드럼 연주자죠. 황정관 씨, 황정관 교수. 네. 황정관 씨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트리오에서 이렇게 연주곡과 함께 보컬들을 섭외해서 객원 보컬로 좋은 노래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연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음악을 전하는 이 사역. 아, 정말 황정관 씨 대단합니다. 네. 벌써 1부 마치고 2부로 갈 시간이네요. 1부 끝곡 마커스의 노래 준비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갈 텐데요. 자, CCN 캠프 1부 마치면서 여러분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 열어서 옆에 선곡표 한번 보십시오. 선곡표에 보면 옆에 곡명과 가수명이 있고 옆에 하트가 있죠? 하트가 흰색입니까? 아, 그럼 안 됩니다. 하트가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물론 선곡표 일부 선곡표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곡, 다시 듣고 싶은 곡, 정말 좋은 곡 세 곡의 하트를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CBS 레인보우 차트 또 더 좋은 선곡으로 여러분이 돌아가니까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2부로 갑니다.

0: T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0: 행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유쾌하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 오랫동안 무사하다고 너무 믿지 말 것이며 처음 맞는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첫 변화가 지나가면 다음 변화는 오히려 쉽게 오는 법이다. 최근담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부문을 열었습니다. 주일 순서 2부 1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밤을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보낼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 글도 남길 수 있습니다. 캠프 퀴즈 오늘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CCM 그리고 주말 주일에는 주간 인기곡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 조이포유 채널 인기곡 함께 나눕니다. 한 주간 조이포유에서 나간 노래 중에서 여러분의 하트를 많이 받은 곡, 여러분의 사랑 많이 받은 곡 고르고 골라고 골라서 함께 듣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주간 인기곡은요, 웨이홈의 달리기, 그리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라워십, 그리고 행복, 장하니의 노래가 올라왔네요. 세 곡 함께 들으시죠.

세 곡의 주간 인기곡 조이포요 선곡에서 들었습니다. 웨이홈의 달리기, 11시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장안이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는 레인보우 선곡표의 하트가 이렇게 좋은 선곡으로 돌아가니까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트를 많이 눌러주셔야 CBS 뮤직 차트 CCM 분야에 하트가 좀 더 이렇게 무게감 있게 올라갑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배달합니다. 5868번님께서 아빠가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교회 나가기 싫으

하시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교회 안 가셨대요. 몇 달째 교회를 안 나가고 계세요. 아빠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쩐 일이시길래 장로님이신데 아유 교회 가기 싫다 신앙생활 힘들다 이러셨을까요? 그리고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몇 달째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계신 우리 아빠 장로님에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옆에서 아빠가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회 안 가면 돼? 뭐 이런 얘기 잔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는 얘기도 있지만 아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면 어때요? 라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출석하시는 교회에 한번 목사님이나 지역 교육자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보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로님인데 몇 달째 교회를 안 나오시면 부디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들이라면 잘 해결되기를 또 마음에 어떤 큰 어려움이 계시다면 그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녹아지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신청곡으로 항해자 시와 그림의 항해자 신청하셨는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2839번님께서는 항상 진실케 신청하셨어요. 마라나타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셨어요. 네 준비합니다. 순 찬양대회 때 부른 찬양인데 우리 순원들과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8022번님 감사함으로 신청해 주셨는데 이거 마커스 노래죠?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시와 그림의 항해자 함께 듣죠.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던 그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 지방의 땡땡으로 말하게 된 사건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땡땡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이것은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이죠. 소리나 문자 모두 포함됩니다. 땡땡에 장벽을 허물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으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신나는 찬송가 선곡 두 곡 들었습니다. 피아 워십의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허브 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들었어요. 박성우의 CCM 캠프 주요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내일 빨간 날이네요. 오늘이 석가탄신일이고 내일이 대체휴무일이네요. 저 왜 지금 알았죠? 아, 내일 쉬는 분 다 쉬는구나. 저도 좀 쉬어볼까요?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한웅재의 노래 이어집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서현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들었고요. 오늘 주일 순서 오늘 끝곡으로는요. 홍의석의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나 미친 짓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굳히고 신념을 키워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상황임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이가 느끼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반발심이 결국에는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오랜만에 첫 곡 전해드린 것 같아요. 하덕규의 자유. 예전에는 시인과 촌장으로 참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일반 가요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는 CCM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또 아 그치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하덕규 목사님 자유 오랜만에 첫 곡 전해드렸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오늘 이런 자유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김승희가 부른 자유의 노래 그리고 강찬이었습니다. 자유해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아, 순종하는 아브라함님 남편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다는 소식 또 가정의 달 사랑나는 페스티벌로 주일 세 가족 함께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 되셨다는 소식 아, 신청곡도 남겨주셨는데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제가 주말 주일 이용해서 이삭줍기로 꼭 소개해드릴게요 말씀드렸는데 오늘 함께해 보시죠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그리고 손경민 작곡집에서 청년의 기도 이어갑니다

어웨이크닝 신승훈 여호와 라파 전해드렸습니다. 보물 세 가지님께서 육신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호와 라파 주님을 간절히 외쳐주시는 사연 남겨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여호와 라파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마음으로 어웨이크닝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잔치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그리고 손경민 작곡집에서 청년의 기도였습니다. 행복샘물님 오늘 고3 수험생부 교회 교사님들 야유회 다녀오신다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하면서 소풍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소풍 같다라고 노래하는 지선의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또 2574님께서 방송 선교 승리하시기를 마음 깊이 담아 응원하며 축복하신다고 너무 귀한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선교사라는 찬양이 있어서 오늘 정신호 찬양 디사이플스 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내가를 질 수 있나 전해드렸어요. 신혜숙 님께서 이삭 줍기 기다린다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주일에 함께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폴 발로시의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에이미 그랜트의 찬양으로 엘 샤다이 이어갈게요.

폴 발로시의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에 이어서 엘 샤다이, 에이미 그랜트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벌써 주일 일부 끝곡인데요. 자, 5월에 들으면 언제나 좋은 가족 관련된 찬양 준비했습니다. 문과 어린이가 부르는 가족이라는 제목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일이라 찬송가 메들리를 좀 이어봤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승리 찬양 메들리 그리고 밀러의 찬송가 나영환과 오은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묵상글 전해드릴게요.

주일에 함께하는 묵상의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리 토마스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에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이다. 우리의 죄는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과 분주함으로 자신의 삶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한다.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먹어라 라고 작은 소리로 말해도 아이들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바로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녁 먹어라 라고 소리쳐도 아이들은 내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다. 아이들은 나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아빠, 우리 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말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그랬다간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에 좀 더 은밀한 방법을 쓰려고 애쓴다. 아빠, 부르셨어요?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이것은 공개적인 거역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너무 바빠서 아빠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다.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 우리가 소음과 흥분과 일에 중독되어 있을 때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영적 고요의 문을 여는 것은 영적 두려움과 고독의 문을 여는 것일 수 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묵상의 글 게리 토마스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에서 전해드렸고요. 이어들으신 곡은 김희석 음성이었습니다. 최여사님께서 축복송 듣고 있으니 찬양에 사연들에 찔림도 있고 공감도 있고 눈물도 찡 나고 미소도 짓고 축복송과 티키타카 하고 있다고 사연을 써주셨습니다.

주셔서. 아니, 저는 최 여사님 이 표현에 항상 이렇게 웃음이, 예, 저를 웃게 하시는 최 여사님, 감사합니다. 아가의 찬양 함께 할게요.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이 찬양을 최 여사님께, 최 여사님, 김은영 DJ를

오늘은 박진희의 일상으로 준비했어요. 하민 그랜마더님께서는 믿음의 가정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대구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 김명식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아가의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박진희 일상에 이어서 김명식 믿음의 가정 전해드렸습니다. 바다향기님께서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언니가 세탁소를 하는데요, 종일 조이포유 틀어놓고 있으니 오시는 손님분들도 좋다고 하신대요. 형제들이 같은 찬양을 듣고 있다니 은혜입니다 하는 귀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멀리 멀리 샌프란시스코 바다향기님의 언니분, 손 흔들어 주세요. 저희도 이곳에서 열심히 응원하며 손 흔들어 드릴게요. 야곱의 축복을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오늘 샌프란시스코의 국악 찬양이 흘러 넘치게 샘 국악 버전의 찬양으로 야곱의 축복 전해드릴게요. 흑진주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주빌리 찬양선교단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리고 앞서 샘 국악 버전의 야곱의 축복 전해드렸습니다. 끝곡으로 강수호 배우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주 마커스 워십의 찬양 신청곡 써주셨는데 오늘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3일간의 황금 연휴 멋지고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른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고 아이는 자신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이후로는 덧셈의 연속이다. 의사가 되길 선택했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명예도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뺄셈 철학이다. 뺄셈 철학은 소중한 것들을 잃기 전에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는 출발점이다. 중국 작가 무무의 오늘 뺄셈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74장 오만세 반석이신입니다. 작사자인 에드워드 비커스테스 목사는 182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였고 시인이었으며 또한 중요한 찬송가 집에 속하는 크리스천 시편가의 발행인이었습니다. 이 찬송가 외에도 비커스테스 목사께서 작사하신 찬송가로는 우리나라 찬송가의 227장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가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관련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으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뜬 구름과 이슬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소서 하면서 기원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74장 오만세 반석이신 전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산이 까만 재료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친히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예비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을 이제는 만나게 하소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사랑은 299장을 글리클럽 피메일 트리오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널 위해 기도하네.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백나목의 음성으로 듣고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람파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함께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좋은 씨앗의 찬양으로 먼저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바이그레이스의 찬양입니다. 이윤화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의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산 싱어즈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다시 뵙겠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이계영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이어서 민호기의 음성으로 내 주여 뜻대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5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104편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04편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오늘은 주의 영을 보내어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일을 관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변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섭리를 의미하는 providence는 공급하다를 뜻하는 provide의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주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바라며 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반응을 보입니다. 주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 받고 그의 펴신 손에 있는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두려워 떨고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입니다. 이 섭리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활동의 주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주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세상에 보내어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능력에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주의 영, 곧 성령을 보내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크로스웨이 선교단과 정영순, 임현모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유선식의 찬양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김자경 오페라 우먼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최인혁의 성령의 바람 들으시고요. 힐링 남녀의 복음으로 살리라 이어서 함께 하죠.

찾으려는 의지인 것 같다.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려 한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고 내일은 조금 더 물러나도 괜찮은 삶. 잘 되는 날에는 기꺼이 기뻐하고 불안한 날에는 그런 날도 있다고 인정하는 삶. 창과 방패를 동시에 쥔 채로 그것들이 녹슬지 않게 자주 마른 걸레로 닦아내는 삶.

균형이란 가만히 서 있는 형상이 아니라 기울어질 때마다 다시 중심을

속에 느슨한 균형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흔들리는 물결 위에 있어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천천히 나아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횃불 합창단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박수길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유해피봄님께서 크룩스의 찬양으로 신청곡 적어주셨었죠. 온통장님께서도 이 곡 듣고 싶다고 정해주셨어요.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2: 신축도
5: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신 그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0: 왠지요 맞다.
1: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2: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 박람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난 월요일. 오늘 끝곡으로 예라모십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 곁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로 오늘 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세상 편한 자세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신 평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0: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 노트를 펼쳤을 때 가장 공들여 쓰게 되는 건 누구나 바로 첫 페이지의 첫 글자일 텐데요. 뭔가 잘 써야 될 것 같은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그 흰 여백이 좀 설레기도 하고 조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매주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이 꼭 새 노트의 첫 페이지 같죠. 잘 써야 한다는 부담도 그리고 채워가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페이지를 함께 채워갈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게다가 이번 주는 대체 휴일로 시작되는 만큼 첫 글자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내려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소비자는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프로.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요리난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When he comes, 예수께서 오실 때. 평화님은 친정에서 참여하셨네요. 바람소리, 새소리, 바다 향기, 밤하늘의 별들, 너무 행복한 시간, 밤에는 불멍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불멍하는 가운데 모닥불 피워놓고 밤에 불멍하는 사진도 첨부해 주셨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1444, 오늘 우리 교회 전교인 야유회 갑니다. 처음 가서 많이 설레요. 9시 출발하는데 벌써 일어났어요. 와,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 날짜도 잘 잡으셨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예, 어제도 아유 정말 환상적인 날씨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토요일, 주일, 그리고 오늘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까지 이어지는 3일간의 연휴인데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실까?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으셨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또 이렇게 불멍하는 사진 첨부해 주신 청취자처럼 사진 첨부하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Hear by 내가 매일 기쁘게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프리지아 아이디 이선양님께서 대체 공휴일, 전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이 공휴일이 반가운 건 왜일까요? 미나님 목소리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일어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이게 바로 달력 위에 빨간 숫자가 가진 힘인 것 같습니다. 뭔가 여유의 힘. 저도 다른 날과 다른 게 없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날인데도 뭔가 이렇게 빨간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한결 가볍고 좋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예, 5월 25일 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번 주는 월요일.

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342번으로 문자 주신 분 연휴지만 바쁜 주간이라 출근했습니다. 야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 출근했어요. 출근길에 듣는 왕 애청자입니다 하셨고요. 빗자리 6397 쓰시는 분은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살구, 감, 호두, 은행나무까지 있죠. 집은 좀 낡았지만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라디오 듣고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주택, 이렇게 마당이 넓은 이런 주택에 살고 싶다. 근데 또 막상 이런 집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하시곤 합니다. Jesus is tenderly calling thee home.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냥꾼이 어미 사자를 잃어버린 새끼 사자를 개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새끼 사자는 강아지들과 달랐죠. 그에겐 꿈도 없었고 초원을 달리는 백수의 왕이 될 야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숫사자가 사냥꾼 집 근처를 지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사자 후. 사자의 우렁찬 울부짖음이 들릴 때 같이 자란 개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꼬리를 감췄지만 사자 새끼는 이상하게도 가슴에 힘이 끌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기력했던 팔과 다리에 강한 힘이 솟아오릅니다. 또다시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자 힘이 용솟음 쳐서 계집을 박차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 앞에 끝없이 넓은 사바나의 초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자 후입니다. 새끼 사자처럼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자우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핍박자에서 위대한 복음 전파자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르는 것처럼 새끼 사자들은 사자 후를 듣고 그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사자 후를 듣고 깨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자 후.

병원에 입원해서 들으니까 또 다른 기분이 드네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늘 시원님 신청하신 What Enough for Grace, 은혜 아니면. 예, 많이 편찮으신 게 아니면 좋겠습니다. 어서 잘 회복하시기를. 아롱별님은 지인이 오이소박이를 부탁해서 4시에 절여놓고 5시간 후에 담가요. 아롱별님 신청하신 곡이 조금 전에 흐른 Von Guten Mächten, 선한 능력으로였습니다. 캬, 손맛이 좋으신가 봐요. 우리 지인이 나 오이소박이 좀 담가줘 이런 부탁을 하셨군요.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좀 전에 묵상 시간에 이어서 그 우모자 합창단 Amazing Grace,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오늘 묵상 말씀 예수님의 사자 후에 이어서 함께 듣고픈 곡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아버지 산소 가신다고요? 그래서 고속터미널 가는 길 참여하신 남궁님. 만주창님은 일이 많아서 특별 근무 중이라고 하셨고, 귀여운 먹개비님은 택배 배송일을 하시는군요. 예, 유인경님도 오늘 대체공휴일인데도 출근하신대요. 그래도 좀 덜 붐빌 것 같아 좋다고. 뒷자리 8097, 우리 7학년 5반 친구들 아프지 말고 함께 여행하자. 초딩 동창들과 안면도로 여행 가신대요. 설레는 마음으로. 예,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특별한 일정 갖고 시작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콜레스테롤.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

0: 1-80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에도 화이팅하는 좋은 방송 함께 동행합니다. 김황수님. 신호대기중님 신청하신 Under His Wings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I am Thine, 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로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시작했습니다. Ring the bells of heaven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비공개로 오신 분은 속초로 양양으로 와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2222님께서는 조이포유 통해서 만난 10년 지기 친구들과 서울 갑니다. 롯데월드 타워 가기로 했는데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뒷자리 0925 쓰시는 분은 밤샘 근무하셨어요. 야간 근무하고 천국 가정으로 돌아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쉬실 수 있는 거죠? 쉼의 시간 편하게 가지시기를. 5월 25일 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순서 흐르고 있습니다. 에이미 그란트가 부르는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겉보기에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고 심지어 전도까지 하지만 그들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향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일 뿐입니다.

믿음은 결국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로 드러납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 따릅니다. 나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기꺼이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5번째 묵상 진짜 믿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로 드러난다

스페인어로 들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신청하신 분이 2102 뒷자리 쓰는 분이신데요. 지금 대전에 계십니다. 어제 예배 후 오후에 딸과 대전 사는 아들 사는 곳에 왔습니다. 아드님이 대전에 사는군요. 성심당 빵집 옆에 숙소를 미리 마련해 줘서 자고 새벽에 기도 후 일찍 빵집 앞에 줄 서기를 체험합니다. 이어폰으로는 조이포유 찬양 듣고 있고요. 아, 이런 거구나. 빵을 하나 사기 위해서도 이렇게 줄을 서는 게. 1시간 반을 오픈 기다리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거래요. 우리 청취자분 이제 얼마나 뒤에 더 줄이 길어졌으려나. 그러니까 오픈하면, 그러니까 오픈런 하기 위해서 줄을 서 계신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잠깐 대전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성심당 빵집이 막 이렇지는 않았는데 정말 대단해요. 요새도 줄이 길군요. 오픈런 이제 성공하실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줄을 서 계시니까. 기대만큼, 이렇게 수고하신 만큼 맛있는 빵 만족스럽게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5월 25일 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이드 라빅,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이야, 대단하신데요? 좀 전에 그 한 시간 반 빵집 오픈을 기다리면서 줄 서서 참여하신 분의 사연을 듣고 우리 아로아님도 어제 예배 끝나고 아들하고 그리고 아들 여자친구랑 남편과 같이 대전에 갔다가 5시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먹고 싶은 빵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러면 그 대전에 같은 빵집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우선은 정말 맛있어서 너무 나한테 맛있게 느껴져서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5시간이나 기다리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이 열정이 대단하시다. 저는 열정이 부족한가 봐요. 이렇게 한 시간 이상도 저는 줄을 서서 뭔가를 기다려서 빵을 먹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이런 열정이 사실은 좀 부럽기도 합니다. 예, 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아침 우리 함께 했네요. 오늘 끝곡은 People need the Lord,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준비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화요일 아침 다시 만나죠.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0: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언가를 할 때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왜? 라는 단어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왜 하는가? 바로 이 왜가 여러 차이들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그 인기 드라마 모자무사에서도 등장인물이 그러잖아요. 목적이 뭔데? 목표 말고 목적이 뭐냐고? 왜 하는가? 흔히 뭐 왜가 명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만 왜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답에도 흔들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 일을 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교회에 가는 목적, 인생의 목적 등등등 과연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이런 질문 앞에서 답을 찾고 또 그 답을 따라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아침,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 아침,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손영환의 난 누굴 위해 사는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Why?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오프닝이었는데, 인생의 목적, 왜 사는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왜?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왜 돈을 버는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잘 그 고비를 넘어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주어진 소명을 기쁘게 또 즐겁게 감당하면서 그분의 향기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이면 충분히 의미 있고 잘 산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시간은 오늘 휴일이니까 편안하게 휴일 배경음악 되드리면서 두 시간 함께합니다. 샬롬 CCM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샵 7997,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온 기장이 주발 앞에나 엎드려 준비했고요. 23열 밴드 박정하가 함께한 이유, 그리고 닉네임 사랑하오님께서 청하셨던 곡 오늘 나눕니다. 휴일 배송으로 히스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 그리고 남궁성우 김도현 주만 따르리, 여기 한 곡 더 이어갑니다. 나무엔 내 평생에 가는 길.

주말 앞에 나 엎드려까지 다섯 곡쭉 휴일 배송으로 만났고요.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셨던 곡 권아름 진소영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준비했고요. 해피 강사님 청하신 곡은 손경민의 은혜 그리고 홍순관 은혜의 강가로도 이어 나누고요. 1678번으로 청하신 곡은 위러브의 살아계신 주 그리고 김명식의 난 예수가 좋다오.

들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김명식의 난 예수가 좋다오 들었고요. 앞서 1678번으로 청하셨던 곡 위러브의 살아계신 주, 홍순관님 신청곡 은혜의 강가로 들었고요. 해피 강사님 청하신 손경민의 은혜, 유리정은님 청하신 곡이었죠. 권아름, 진소영,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고요. 1부 마지막 곡은 백송희 러빔, 오늘을 잃지 마.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1650-7931, 02-1650-7931로 전화주세요.

남들은 내가 생각하는 걸 믿지 않았다. 모두 너무 의심이 많았다. 본인 스스로 의심하면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계획을 착수할 때는 그것을 100% 믿는다. 나의 혼을 그 작업에 불어넣는다. 그러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말입니다.